옛날에 가산다니기 길라요. 내일 아바도 잡 안에 쇼기반 이룰리기도 샹그리 등하라 제주가나 위내내 길하지 마세난 다비쇼 세기라고 하지 마신데 가기에